마치 참수리 꾀꼬리 불륜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 무리 제비 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버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조 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섬개개리 킥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복눈이 붉게 참매 검독수